0: 용병들을 집에
1: 사단님
2: 회복이 잘 된 것 같군.
1: 걱정해 주신 덕분에 완치했습니다.
2: 첩보대는 다시 편성했어. 박대위가 자네 대신 임시 임무를 맡고 있어.
3: 저 바로 복귀하겠습니다.
2: 이번 전투에 사단이 피해가 너무 커. 그래서 일단 재정비하고 있어. 현재는 삼천강 옥강 지역에 후방 안전을 맡고 있어.
3: 이 일대는 원래 북괴 점령 지역 아닙니까?
1: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반동분자에 군산당이랑 내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
2: 맞아. 이 빨치산 새끼들 소탕시키려고 부대를 몇 번 보냈지만 완전히 제거 못했어.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의 말이 앞으로도 큰 공습이 있을 거라고. 근데 후방이 불안하기 자격 없어.
1: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. 아예 빨치산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.
2: 좋아.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 올리고 내가 뭐든 지원해 줄 거야.
4: 수고하세요! 입장!

0: 대장이 부르셨습니까?
1: 박 대위, 이민군 군복 여시벌이랑 평점복 좀 챙겨와.
0: 네, 알겠습니다.
1: 그리고 소련 무기도.
0: 걱정하지 마십시오. 다 찾아오겠습니다.
1: 가봐.

0: 인민군 동지,
1: 수고 많습니다. 아, 저는 여기 알렌디 이장 조가라고 합니다.
2: 안녕하세요, 이장 동지. 저는 특별파견부대 최대장이요. 이건 증명서요.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이곳에 유격대를 찾으러 왔소. 좀 연계 좀 할 수 있어?
1: 아, 네. 아, 일단 우리 마을로 들어가 쉬시죠.
2: 됐어. 어차피 우리 금방 갈 거요. 혹시 이 마을에 노동당 당원은 없어? 도당이 지시를 전해야 하오.
1: 없는데요. 인민군 따라 다 갔죠.
2: 가족들은? 인민군이나 노동당 가족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오.
1: 두 가족은 있는데요.

0: 그들을 불러주시라. 위선을 대신해 위로라도 전해야겠소.
1: 네, 바로 불러오겠습니다. 네.
2: 好，今天的会议就到这儿吧，大家各自去准备一下，晚上在指定的地点集合出发。
3: 是。
2: 徐仓，你带着张同志去吃个饭休息一下。
4: 好。